나하롤기 콘질 따비리 아돔다 토름 산독도나 타한자리바시 메가르 사마홈 다스믹 망아다 산독자바 아가즈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데기니 아가즈바니 임팔 하우지 아유키풍 니판 마카이 타락바가 로이나나 실롱데기 릴레다 아왕농포키파우 따바 팡비라기니

0: 이사이 씨가 로이나나 아탱바드수 타벌 파마시대기 이사이 씨 란톡드나 타한자벌 로이제리 파마시기 란톡 체크리바 이사이 씨 아시기 사이삭바 사이링바마디 사이랑바 싱마탕시나 아한바 이사이기 사이삭비 휘드롬 푸스파라니 사이링바 콰이비라 아니수바 이사이부 사이삭키바 싱디 휘드롬 나우보야마디 마이범 로시비나 사이링바 데바다스 아홈수바 이사이부 사이삭키비 로스니 사이링바 라젠 옌콕범 마리 수베이세기 쿠돌다 세이사키 바싱디 하몸 사다난다 마디 휘드롬 푸스파라니 사이링바 프리오짓 카겜바 망아 수베이세기 쿠돌다 세이사키비 마이범 로시비나 사이링바 헤만타 다룩 수바로이바 쿠돌다 세이사키바 사골셈 디젠자 사이링바 콰이비라 페마시기 란톡 체크리바 이사이 쿠딩 마키 사이랑바 사골셈 디젠자 마탕아시다 가시기 오이나디 펌마마기세이 란톡두나 타한자발로이제리 나시기 로카차크리바 펌 아탱바다수 타벌 아가스 바닌팔 하우지 에유키 풍 타라타리 마니푸리다 마루에바 파우 타비라세
1: 아가스 바닌팔 하우지 파우기 마루에바 파우다 Manipur ki DGP Mukesh Singhna Law and Order ki ADGP ka Police Headquarters ta Officer Singh amadi Special Commando Unit Singhi Commander Singh unaduna Raija sida haujik oiriba suraksha ki matang da kupna khanakre Khet Basao Avian ki makhada Raija ki lau singhu bibhakna Organic Farming ki lau patap mai pakna paikatna ba Green Biotech Eco Solution Limited ka kusam naduna Laumi singna mataukaram na biofertilizer si jenagani haibagi matang da takpi tambiba farm field level demonstration thauram sing paikatli. Raija gi lau singu bibaki director Peter Salam na haivi. Raija si da mamang sahida lam hektar kunda biofertilizer si jenaba lau pathap ki field experiment mai pak na paikatli. Masida pothok ki sangshu chada taradagi kun phauba hengdat pangam ki haibagi paulai. Rashtrapati Dorpati Murmu Nominini ki Khongchatta Andhra Pradesh Tengasi Chatkani Rashtrapati na Vijaya Nagar da Pangthokadaba Central Tribal University ki Ahanba Convocation da Sharuk Yagani Hayeng na Anantapura Muda Pangthokadaba Central University ki Convocation da Yaugani Pakistan Afghanistan da Nongtaktagi Landababu Bharat Nakan na Yaning da Bophongdokli Thokdokadu da Nupi Angang Yaung Namisham Kaya Asok Apannang ki Hayri Mapal Thorum Mantralo Gichirola Manahai, Pakistan, Afghanistan is Hantiam Sungtangdu Laitana Lariba Pibamda, Akiba Pokhanduna, Mapamadugi Ningtamba de Singna Basi, Yam Namak Pang the Bugitawongni. Met Bivakna, Nashi, Awang Nupok Bharat Kisaruk Singh, Sub Himalayan, West Bengal, Bihar, Konkan, Gawa, Maharashtra, Karnataka Masung Maheda, Akanbanung Shugani Hairi, Amasung. FIFA World Cup ki round of 32 gi ngasi chanakiba mesamada Morocco na Netherlands puthoi kre team anina apiba matamda panjel amamam chanaduna draw chatpadagi penalty shoot out a Morocco na Netherlands pu panjel ahum anida thoi kibani atopa mes amana ngasi numedang pungtara makaida Norway ga Ivory Coast ka sanagani paulo jere

ꯑꯗꯣꯜꯒꯤ ꯑꯍꯥꯟꯕꯣꯏꯅ ꯂꯥꯟꯊꯣꯛꯆꯔꯤ ꯁꯆꯤꯟ ꯖꯤꯒꯔ, ꯑꯔꯤꯖꯤꯠ ꯁꯤꯡ ꯑꯃꯗꯤ ꯑꯃꯤꯇꯥ ꯚꯠꯇꯆꯥꯔ꯭ꯌꯥꯒꯤ ꯑꯄꯨꯟꯕ ꯈꯣꯟꯖꯦꯜꯗ ꯒꯤꯇ ꯑꯃ

0: ตาฟังป่ะเฮ้ยไงโคเซนังเตียจุติกะไดตะเกชิรอฮะมีกะไดตะเกปาบงเลบีนี่งอฮะปาบงเลบีริบาเลบีเนไอ้กิดิเลบีเดตุกะไอ้กิดิเลบีเดตุนังกิดิเลบีริบาเลบีเนงอเซตามิชิมากะเจพะเจพะเจมะมะยอบุเนเซยิงโอเซนังจิยิงกุมะเซเฮ้ยไงโคเรนังบัวตุบุปายบะกะไฮบรอเมตบะกะไฮบรอเนนังบัวอะสลุยไฮเรงอ
1: กะริกะริไฮริบาดูบราไฮโรนาวอทซัพวอทซัพวอทซัพคัมโดวาปันนัตตะบานัตเตมีวอทซัพไฮมีเฮ้ยกะรีโนไฮวอทซัพปุกะรีโนตุมิชิพอนจิโยบุโดชิโยบุวอทซัพตุคัมโดฮะซิโมนังจิเดเฮ้ยวอทซัพไฮดงนัตตินี่บัววอทซัพไฮดงนี่เนี่ยเซรันตุรันงางนี่มาเซอะดิกิเดตะปักปาเมสเซนเจอร์
0: メッセンジャーズにからんば。しゅうかんでまね。え。チンポンジでやぶとにみ。あ、ましい。はい、あのまいはいとなってね。かいはいとの。メッセンジャーはいけどにね。あ、どど。ましいで。あ、でけてプリブック。プリブック。プリブック。しゅうかんでまね。これ、ほじまったんじゃぼ。ライクシブプリプリでやるぞら。あ、ずりやん、ざほっぽこんかんがまにね。
1: あどなてみ。しでやおぼポンジでやおばみぎプリブックとね。はい。あどでまいはいとなってね。かいはいとの。フェイスブック、フェイスブック。おあどど。あどど。たファクパ。うん。あどだじなてんご。あいでロイハイレんご。かりかりはいのば。はいろはいろ。ああ。インスタグラムがロイハイレんご。これまんがんにゃじゃば。インスタグラム。お、インスタグラム。ゴビンダグラムなったば。なってへ。
0: みレシャビマチャナガミギラミダガマコチハナラガサナガチエムドサナガチエムドアディマニガチャニッピドアディインスタグラムハイブニネおおレシャビマサシングホジカサマイナガシエリド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 kai selu yunu minang bua
1: as amu wali he mi intergram tu ne mi ai me sengri berati lu he ri ngo
0: oh
1: khama ba mi me chenjan ibam do adu de ne bus ma sam yoi bu kwa adu de ina kilau nam me ba adu ke dingo matang matang nai wai ro adu ke nap shai noi ro
0: ai to je he
1: kai no mi nap shai na ra ga
0: mi angang no bi lok tin nap tin tu je he kai no
1: adu na ti e mi gi nap shai mitian jai na lieng video
0: oh love sign
1: oh adu do aina ma khala ma ma chan lang thajal le ma khang bra adu di ma na ma ingo na ma ma chan lang thajal ko ani ngo
0: kai thari ba
1: thajal ai ni ngo
0: kai kai kai thari no ba
1: ta le kai ai do pa
0: as khai ro si kai
1: hai ai no
0: kai thari no mi
1: adu bro joker ma rating thop kim thajal ai ni ve
0: joker ma rating thop kim thajal ai ba
1: thajal ai ni
0: as lo re hai khalu ri ji ga o se yar se yar se ai ko nang bu na sa ga na la da na khaw ga ka dai chalu ban dia
1: ai ra mi marketing chalu ni kai no
0: koi nu marketing hajina
1: os khang ro mi marketing
0: kari no dai walking lo
1: na ti he mi si khaw yo ju do si marketing chalu ni
0: na ngai je marketing
1: ho do ai di marketing ga dum hai e
0: os hey marketing hai ga de mi ni bu ga
1: hoi marketing
0: hoi se yar se kari kari le rei ba
1: adu bra
0: ha
1: kobi alu sabon hawai amudi kauri ngo
0: hey kari nu ne
1: pabung ne a champu chaningi tangkhul hawai le ro hai bne bu ko ta pak pune ngo di hawai she hendi da dal ko wi hai da na
0: hoi ni hoi ni
1: adu dai loi khang nge ba adu tangkhun do hendi da kai ko ki khang da na lei rak tre ba
0: hai shi hai shi
1: adu kai ko ge ba pabung halai mi wata ni am tai rom da le ho ru ge mi
0: kamai khum ni di tor si de aiko tangkhun ji hindi de kai hai janu ne ibo
1: adu ni am tai ro ba
0: Hey, apa yang lagi wata? Eh, kau ni hey, aibu, aduh, benda benda tak kita ribut ni.
1: Tak, tak, tena.
0: Aduh, kau mai turut. Oh, se, kau mai turut.
1: Nang
0: matang, dukaan tu sengo.
1: Aduh, kau sasa lehuru ke?
0: Dukaan dar tu dah high ros, mai nak kau.
1: Arey bay.
0: Tangkul dal dedo.
1: Yes.
0: Ani rak hayo. Adun pira adam ni.
1: Cumbra ni aduh ba.
0: Aduh, sumi mi ni, hamba.
1: Talingo, dukaan mah putera mu pura kani.
0: Jatuh hey. Kau tu boleh buruk tu ino, mi ayam anda deh hard kita orang ini.
1: Aduh tak apa, ayam sih deh leh deh ije. 얌 꾸이래 봐.
0: 꾸이래 봐. 이주 꾸이래.
1: 아이 욤다 할라게.
0: 에이. 헤이. 그이는 앙이도 봐. 응. 시드 빠봉기 낙시들레이드나. 그이마신 얌 뿐나 농아니래 미나리. 나때 능부 아 마니불살라가 능아 뭐 와르르게 해리브라. 아 와르르게 해라나.
1: 나랑 이긴멍다. 그이 마가 이천도 미가도 우람해 봐. 이마 나이부 우르가 가다이드 셀루게네 암 깝비바 이산돈 비슈 아이 우르게 암 깝비다 빡빠 아이 모야 무닝이 아이 모이만 악다 셀루게바 나 바봉니 안에 뭐 그러 하이나 비오 바다 빡빠
0: 세세세 야르세 야르세 아이 바봉니 닝티네 파잖아 하이르게 아두고네 마니푸르 셀라가 이마기 생게도 톡 라우노 우르루 갈로이레드나
1: 호이
0: 세세 깝그누세 나피가도 또 도세 노아이티시 옌바 세 능능 깝세 아이 염 노아이테바 능능 깝세 커리 커리 말릭 항브로 카이 카이노 얌 말레바 깝그노바 세 능능 깝세 카이 말릭 항브로 하이로로 세 상앙 아사바드 루톡보드 볼로티도 아두 얌 말릭 깝그노바 깝그노바
1: 파자리 능디야 킹본 아빠 이모 말레
0: 능 하우누코 능 나 하우누코
2: 아이
0: 바보
2: 아 사 할라메드라 계신 가봐
1: 아 바보
2: 아 하이 깨더라 낭는 세 비루를 바까리노 마타이노 와이트 보이노 우이다
0: 나 사이디다 바보 코이 마니 도이제 아 마니 불살라가 마마가 마센가도 우닝에이드나 아두기 닝아이 토리바 아두기네 바보 마나 더블 오티 만게 갑피제 마세
2: 아두기 데무도 갑바 우나디다 바가로 이너가냐 낭 이마가 나선 비게도 우너로 걸어야 되네 자식이야
1: 바보 나랑 아기 멍다 아 코이 마가 센톤 비가도 우람메바 이마나 이부르가 얌깝비바 거의 전도미쇼 아이우르가 얌깝비 아이모이브 얌우닝에 바봉 아이모이브 나한테 찰라게바 바보 거의 찰라가 이마가 전도미가 도시들로 위로시고 마이브시대 부비락시해봤고
2: 깝고는 깝고는 바레리시디 영어에 거의 매함 많이 부르 찰라가네 능기네 세누비가 능기 이마가도 러비로 걸어야 되는 사실이야
1: 아드디 바보 아이샤로라케 다 바빠 아이샤로라케 거 나 땡내는 뭐해 바보 아이샤로라케 아이 디지니도 가서 말하고
2: 많이 보냈을라니 아이바드다 하라우 저리버니네
0: 하라우 러리 바보 맞아
2: 까나노 동가한다 가리 카운 비시나 하이 말리엠니네 말리네 말레 샤라에드나 라라송송송송송송
1: 아 이사 그럼저리
2: 야레 이사디 독터 해 오이 히버더기 타벅시 벅신드 신그래네 아이 나야 뭐 실레리네 또
0: 오호 라라 야레
2: 나시지 이빠야 뭉아이네 나치는 아우 너희 쇼링하시다 이빠 염지다 짝도 자민느라가 한기보다 능기 독터기 타벅도 까이블 리브르네
1: 어 바봉 나사 보러비노 나상하시디 작자저로 이게
0: 하이
1: 하이시 어루부터 범기 임팔 잡다 배워들어 봐.
0: 아이 못하. 그리는 강이도. 응.
1: 그대로 그대야.
0: 바봉는 농파독 싹 사람 삼인이. 그리는 강.
2: 야래. 아슴 야래서.
1: 마시. 대야. 아이씨. 임팔다 가나 군비 문어 잡다 배워들.
0: 그리. 군비.
1: 호이 대야.
0: 군비.
1: 호이 메 대야.
0: 어. 하이리스는 대야. 누피니네. 아.
1: 마니 대야. 아. 아두가. 아이는 문어 잡다 그대로 보시나. 지엘드네.
0: 그래
2: 지엘다
0: 그게 뭐시오
1: 지엘기 쿠르바 맘나보가 구는 건도다 마는 와나 강한 거다보다 칼로보다 아이마 판마 시대미 급어먹던 파워반 타도나 레이빙 엄지였다 야이
0: 다 박파 바봉 사실레이래 다 박파 사실레이래 세 바봉 자
2: 야래 자 자도 대본진에 담아
1: 바봉 하이 마시이부 아나 코이들 안 봐. 코신도 미모 많아 보는 너더라네. 나 코이들 안 봐. 코신도 미모 많아 보는 너더라.
3: 많다 뭐.
2: 아이, 나코. 샤말이엄가 샤마니 토이게시보. 하나는 강너브라네.
1: 바보. 아이 마음 무슨 강해. 나 하나만 막 코이들 안 봅네. 코신도 미모 많아 보네.
2: 오.
3: 바보. 담모세 무슨 문 강해.
2: 어.
3: 아이는 오늘 뭐 자꾸 돌비시슈. 담모기 이마가. 담모기 살가네. 하이브 담모. 담모님 밥 맛이다 못 그럼나.
1: 다 바빠.
0: 헤헤헤 생아 고생아 고생 와리 뿜바 있는 온도 꺼냈단 말게 아두부 많이 토이기 마마가 마선기기 와리시 능가나 되기 따리
3: 또야 와리시 좀 더 보니 Makui masih menau hingga sembunyi matang dah. Ningai sedang agak besar ni. Madu dah. Pok minyak dapat menau nupa aduna. Mama adu bu. Hal lagi mataku mengak sembunyi hitam hitam besar ni. Madu dah. Maya maduna. Mama adu sibat tarik hai duna. Kadai kadai dek pucat tarik ini tiap pun betam dah. Cincang makuk tak besar ni dia. Cincang dulu bayar dek. Makuk tu dah. Yang besar ni dia. Tak dua tu lagi shock lepas tamu sogi menau nupa. Aku di hospital dek bukalah pada gigi. Walipun bah, mau dek kang puni pabung. Pabung, tamu gigi ima gay selga, ngasih su, jail dah lagi ya pabung.
0: Jail dah,
1: kari hai ba. Aiyi ima gay selin tu mungkin bujian dah lagi hai ba. Ima.
0: Tui,
1: tui,
2: tui. Tui, tui. Tui, tui. Tui, tui. Tui, tui.
1: Tui,
2: tui. Tui, tui. Tui,
0: tui. Tui, tui. Tui, tui. Tui, tui. Tui,
2: Sisi, apa mau kelamat tanah raga jian, dekik lakukan apa thorang toros. Madu sengkar apa siapa nama mengenai. Ipana loh ini butuh agi ko.
3: Hoi babung, babung. Aduh di. Nasa hanya impal sasar raga. Thorang punya mak nasa lusin jerma ge. Aduh di. Babung aku impal dengan tenar sese.
2: Pare pare.
3: Ayai, ayai sasar ge ko.
2: Oh, so. Hai, bunga. Manipu tu orang kamu tiada kadam ni ko.
0: Hai, ayai orang phone teruk ko.
4: Hujek tabiri, sumang lila. Lak leroy amu yening tha mari subasaruk lila sanabikiba sangai artist association gi lila kangbuni

비마 캄 누나 할라두기 만하도 쩡아가 오이마 마이 비마 너무 없는 꼬저리 예쁠래 비마 이마기 비마 낭 이마 꼬부부 거리 하이닝벌레 이버긴 히 비마 이마 나시 아이 싱어시 요원게 라꼬부 아이게 싱어시 그나암터나 레이게 하이비드레 이마 싱어 세 마멀라 숙토 이 하이를 우이 앙앙어 마나 사부 오빠 찐 크직 뜨거 시내를 씹어 임마 농시다 마이 비에마 농시비 이마 순항

세세세 아이기 동들라 이버세 이사니 아 마기 싱어세 머물러 숙투 이하이라로이 누파마 사마나 사보고 진카직다가 신어지 아리비마 비마 기투키야 능로비 호로다나 호인돌리비마 이싱로바 싱가로봉암자로 아 이비마 능라 호로다나 이비톰비야 오 아이 라우 라우제로 라우제로 싱아 쫄빠가 탐범 레이저디 까남드 나로게 하력 드르버디 컴누나 이마 너무옹이 데마 이마네 와비베세 와비레 데코 이마 생아 신라우

신이 엄마 마도다 성이래가 싱어세 숨요럭바 숨모요원자럭바 오바레럭 들어볼까 안다디 컴누나 타모이농다 안도이다 헬라레벌라레바 또인그래됐고 저것도마말레이떠마마차 마빠레이떠마마차 숙도은마세부카다이들레름거덕 얘들은 칼로보다 컴누나 밀우기떠릉라이제여우 오바레럭 들어볼까 안다디 고로우탁탁이 행해라가 농아 크럽을 빨리 한 번도 못 가오래라가 컵 눈에 행래 행래 컵을

삼누나, 찡어머랑 탕진무찌에는 터모이농도 타고 오는 자락봐. 까나났다! 찡어머랑 탕진났다 알아다나. 하이, 반도이비! 딸이브레네 헤이비엠마. 라이닝터, 나나이노비가 위버부. 까리 따삐가 더벌레이버게네 라이닝터. 세세세, 뚜! 아다! 까이 탱이주 대가시다! 몰라 뭐 저리 아무 쉐라.

건강기 태우렴 잔 독자발 로이제리 자타자리바 토름바랭기 니미당 폭리빨 따비게니 레디오 릴라 히라찬드라 릴라시기 아로이바 차룩 릴라 찬나비게다바나 제고이나 좀 상깃 칼라 에카데미 마하비디알리아기 강부

누미당 뿡마불마카이 란톡지근이 마테미 세기 크돌 뿡따라 득이나 따라 마카이 파우보다 소드네 란톡지근이 아동기다 먹 탐제리바 다비닝바 마니푸리 필미 세이싱

하라우 부기수 이세이 농아이 부기수 이세이 봄나마기 세이니 마탕다무 쿠돌 담자리 아이디 셋레 펠무스다기 하몸사다난다 마디 알케 난데 소리기 콘젤다 브로젠도 와행사나 세링블루네나 고피 에마디 솔렌드로나 세랑리베 세이니 세이시부 칸비르글리바 마룹싱나 마잉범 에드반 아마디 구멘템 노니 마야이 쿠이비 이비도 이부도 감랑 벌레를 하이드니 이브럭리 월업싱 신나 컨비럭리 베세 에시무 굿모닝 마니푸르기 아니 수보 코돌로인다 담자리 담이나세

마룹싱네 동안 동안바 SMS 께 아마수 타비르글리 마탁담무 구돌 담세게 사퍼비 필메스데기 아람범 점무나 데비 아마 데비기 콘젤다 콘서바 이보소구나 세링리바 아리범 샘서무나 세랑리비 세니 이세시부 타비닝두나 메세스 타비르글리바 마룹싱디 바몬 컴푸 마야일레카이드기 오자 이나우비 아마디 마하키 마헤루싱 통암 야이퍼바 라이스람 토마스 시남 멜로디 캄남 수실 아비나 베나우 파울린 아토이바 하이드네 이비르글리 로이네나 아토파 메세스 사무수 펑제리 하우문 마랍 칭탐 레카이드기 야이팅범 란도니 옌드림범 이벤피삭 로이네나 콘징범 로캄 니나수 하이르베 세시부 타비닝이 하이드네 메세스 타비르글리 마룹싱나 칸비르글리바 세시모 고돌 탐자리 타미나세